0: 나의 물것나
1: 올레올레
0: 레디 차주도 대처가
1: 오예미네
2: 얘네 빨랜스기다야
1: 더코베야 더코베야
2: 아이리쉬 커피 우삐야
1: 쿠베 쿠베
2: 사부두나 버스레샤
1: 오예